0: 英雄 벌써 이틀째야. 너 매일 밤 진진한 짓 하고 왜 맨날 여기 와서 자는 거야?
1: 아, 윤 대장님.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, 나 허리가 안 좋아. 아, 동지선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. 아.
0: 그게 아니라 밤에 놈들이 쳐들어오면 제 시간에 도망 못 갈까 봐 그런 거잖아.
1: 아니, 뭐 그게 잘못됐어? 아, 미군 187 연대도 중국군한테 찍소리 못하고 당했어. 아, 밤에 진지에 있는 거 위험하다고.
0: 야, 이 새끼야. 너 우리 대원들과 조국을 대할 면목이 있어? 넌 군인이야, 군인! 또라도 군인답게 죽어야지. 187연대 특공부대가 중공군 탄약골 날려버렸어. 이건 우리한테 기회야. 놈들은 밤이 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해서 분명 야간에 타장을 옮기려고 할 거야. 당장 진지로 돌아가서 공격할 준비해.
1: 형, 하지 마, 내가.
0: 다신 도망칠 생각 하지 마. 미칠사단 31연대 배일대위가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어.
1: 알겠어. 아, 내가 졸려.
2: 동료만.
3: 아,
2: 동료만. 咱们 那个 伤员啊, 一批一批的 往下撤, 啊, 咱们轻伤的 先护送 那个 重伤员 往下撤, 明白了吧?
3: 明白。
2: 指挥战斗，我们跑这干啥来了？
3: 过来看看。塞边去。来来来，我先扶你上。慢点，慢点，没事没事没事。哎，你看吧，这伤啊，得到后方医院去治。所以您拉倒地吧。
2: 下什么高地？后方医院才能治。轻伤不下火线，知道不？这就是轻伤不用下火线，
3: 伤重不重您自己还不知道。
2: 这两天走路都不利索了，我自己当然我自己伤，我当然知道了。腿脚不利索，那时候我不愿意走。那多年那厨子还能让眼给齁着？你可别在搁这给我做思想工作了，你这思想工作做的呀，就跟那个外国那个面包似的。
3: 三文治
2: 包子，一点味儿没有。
3: 那可好吃了，
2: 没吃过呀。<笑>你别让我笑你。哎呀。
3: 真的，您就先下去吧。这伤啊，早治早好。这些个伤员们，明天都能撤下去了。
2: 那这样，明天我跟最后一个伤员一块下去，行不行？
3: 说好了。
2: 肯定的。
3: 行。